Bikoba asongu tarienga yane MSME aro aerospace sectorangna namgniko nenga aro unbaksanaba gital khamni cholrangko onenga yaban atmanirbhar bharat ko raknagta mksongani ko chusukatna mangpan jakuti ani onga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DRDO ba asongthango tarigpa long range land attack cruise missile ko chusokpe NTS ka eniaha ya misal khwara DRDO laboratory rang mung Indian industry partner rang apsan bakrami tharia ha ya chusokani rang chin India ra sagaloni salgi bangbangona khunkhun black patkapa naljok patkapa aron thango phangchak patkapa inga ha ne mesoka ha reping rang jun jao international day of yoga ko ba manya ha ya bulsiwa gasak mukon nam hajani chabanga batphugpa byaprango banga dengtangdengtang yoga programrangko ongataha anchinga songoba dengtangdengtang biaprango yoga programrangko ongatkapao sakronikror manderang bakra tokaha yajao amedabato world yoga sana championship ko ongatkapao gold medal rang ger chasagni baksana gamak ger chasachibri medal rangko chemung ya championship o india an medal rang bangbate chegipa song ongaha Aka susakpa plaknan gisikatong gmukchi namaskaniko ona. Repengrang, jia suni zangiba uni manderangan unga, jensalo wa suni manderang mangsunganiko taka, wa mangani kuchu sokataniko mamung bulba champengnagata amja. Asong korakanyo, manderangi bakra anyara, indiani dal begpa gamunga, aro changi chang manderang bakra aniko anching niknagata matna. Repengrang, West Asia o bosarang ong ingani gaman ang ancing asong ni mandirango ba nga motmula nirang ko utakaha mana depete sunako breja china ya somay matingo gapan asong rang chi songreang ja china gari bolsano dolsa mandirang salere china aro samja khalgija ong telegapa gamak yaniko tak china ang a motmula ha repeng rang ang ni motmula niko knatsakemang warang ko takahanina aru kutsolsan ong ahani gaman sakanti songtongo parang kon gisikatong gamukchi matela. Yani gaman ba nga manderangan ang na message rang gata wiataha matam noktang rang ya bilsiyo biya kaanina gatal sonarang ko breja na gata tika aha aru makna depete gacham sonarang ko gatal dake dokatae jakhal na gata tika aha. Apsan daken ba nga manderangan gapana songchi chutini sumoyo songuriang na amgapako dontong aching aha. Repengrang, banga manderangan, gari bulsa o dolsa manderang baksa, apsan rei chagrongi nikapani gaman wiataha. Jemangan, skango de apsan ramagata kamchina gari tangtango reirong achim, wamang daode gari bulsa no apsan reitokeng aha. Manderang manad pete salantian, bas rang aro metro rang gata reiru atenga, ya chuton kaan nirangan, gamchat begipa, petrol aro diesel rangko rupange rakkina gata, tak sakinga apsan daken asone dengtangdengtang bakrango ongtelegpa asalrangko chakhalani kuburangko ba manswenga gisek mukrakke yarangko takenga niara ongtelegpa gamagi aniko dakna aro samtangtangko rupenge rakhinagta kuchosan ongkhange kam khaenganiko mesoka rupengrang anching indiani mandirang yanenikaniko kuchosan ongge aro daitoko rae apsan remkhangi aniko Nikemeng anga kacaa. Anga kadunga, enakye jenma bakram gerkanian ancingko belga nanga tangkugen, rabia mengantikon cina dakcaken, aru ancingni asongko cusok patauna delanggen. Angni kasara asongni manderang, ancingni asongo aciani salrang aru biakaani salrangara, noktangni manyani rangsan ongaija, warangkoara, songni manderang baksa manironga, gepenrang baksa kacaronga aru Sokoparangna methelpuskani gita bokchisrangko onronga. Rpengrang, Maharashtrani nandetni Bahadurpura songoni Petkar noktangni manderangni chanchiani gita kusiyonga kacharmaniko dakengon neinikani sumoyo dakchakani cholungatgipa ongnasa dakrimna nanga. Wamangni noktango biakani sumoyo wamang sakhazagatam rachabongamang songni manderangna Accident insurance ko thariyo naha, sakpraknan gong laksa ka insurance ko o naha. Aselong ani ja manu bang a manderangan
당가 발신이 그따 특혜를 낭하고 와녹당 느까하. 완 닥문등어 언티사 당가 발신이 그따 락키에 돈난이 동오라 달비야 남근이코 만나 아로장기 당하니 졸 옹아. 르뱅랑 아송 금먹거니 크로니크로 녹당랑나 솔카리 날조가니코 냉아 프라단 만트리 수락사 비마 요츠나니 능어 불시오 공콜그르코 망망가메문 공락니 망오나 엑시덴 인슈런스코 만냉아 다우드 베토나데 사크로스포마체트나 바텐 만데랑 야스킴니 남그니코 라토카하 와망오니 사크로 구르크체트 망데 안츠니 마그파랑 노아비랑 아루메츠그랑 옹아 다우드 베토나데 사키 만소그 파니기타데 아셀로가 아카파 녹당 야스키모니코 공크로 하자그탐을 차스니유나바텐 만수아하 르팽랑 앞산다켄 프라단만트리 지반 조이티 비마 요츠나 스키마라 아셀 낭의 시기파 만데랑나 공락니 망오나 인슈런스 코나 제난 불시오 공으로 차브리 코다 지도코산 감나나가야 야스김니코 사크로 코르스니나 바텐 만데랑 남그니코 만행하하 야니능오 락치사망 녹당랑 공크로 하잘 코르크니망 당카패사니기타 낙차가니코 만행하하 바노니바 마그바 삭사 예니 닥차가니치 우니 비사랑코 보레탄쿠나 마나하 아로 사니바 즈크파 녹당코 알두나 마나하 르팽랑 바사코바디 방기자 당카치 아로 존급바 자쿠디 아니치 아바 챙에멍 달비야 닥차가니코 마냉아 존비아티 카아니안 달비아 등타니코 라바아 야스키랑 니그문 나시마니 녹당니 만데랑나 웨파보 은양아 디디파아 아니 카사라 송니 만데랑 하이다오 야 만키바토 하잘니 하잘부시랑난 송살로 만데랑치 방차가니 그리 베베라 급하니 그문 아간 그릭나 방차가니 그리 베베라 아니라 마시시르타니산 옹아야 제안 케나니코 옹아타 아로 젠살로 기스코 케나니 나빠 운원 만데야라 베베코 늑나그타 만자하 방차가니 그리 베베라 아니치 만데랑 마멍 아셀 그리 위마 아시아니 그리 아로 사키 그리 티카 아니랑코 다카 완다카바 티카 아니랑아라 블롱엔 남자 배우나 소카트롱아 앞산다켄 사인소 자그롱엔 까니오 아라 스트롱에 잔치에니 기스코 방차켄바 얀다카바 베베라 아니랑코 제갈그바 만데랑바 안층송살로 방난 동롱아 와망니 조톤카 아니랑치 겐나니코 아라스카탕 베베라 아니코 위마세니치 보나트나그타 만데랑코 기스코 나가타 르팽랑 방차가니 그리 베베라 아오니 카케토 베베라 나그타 방난 알투왕자 앙아 와코 다가니 주속배급바 삭사만데니금은 나시망나간나 스갱아 르팽랑 느크롱기자급바 하르길라도오 멍급바코 아사모니코 느카하 지아농텔레급바코 롱탈레 라키급바 옹아 엔디바 루타 소마랑난 와두오코 아삼니 바디아바 박랑오 라송남자 네 베베라아침 만데랑코 우코 늑나가타 남늑자침 아로 제볼랑온 하르길라도오 비틉사아침 와랑코바 데네갈롱아침 만데랑니 겐나니치 야삼탄탄코롱탈레라 키급바 도오 남기자오 가아카하 와 소모요 바이올로지스 푸르니마 데비 바르만 여보사코 느낀바 만데랑니 돌레 베베라 아니코 등탕아타하 와 사키랑오 방착인바 만데랑나 야니금은 다다띠오나하 아로 방아메 치크랑한 가슨슨 운박사 자코니 감카파하 제니 자마논 달비아 등탕하니 아바칭아하 제도콘 장사오 라송 남자 은혜르칼레가 다침 와송니 무금 라송 옹스카하 방아메 치크랑한 하르길라코 쪼깟나그타 감코카하 제망코 다알로 하르길라 아르미 은혜 멍아하 와망 송살니 코사코바 조톤 카스탑나 나가하 와망 송살니 만데랑코 톨레베베 라아니코 갈치나그타 왈살 감카하 젠살로 총못급바 사키코 나 운원 자송나 등탕기자급바 기스코망바 등탕하트나 만나야 르팽랑 제망한 카수사 와망 슬로와 안양아 아간롱아 다알루방바타 차담베랑한 카수사니코 바세라에멍 장기 당하니오 슬로로잉아하 스캉오나바띠 다온 차담베랑 카수사니코 낙바띵아하 앙아 완낙급바 감랑코 아바칭앗급바랑오니 멍그니코 마시나 만나하
스카

나시망 아소니 프라임 미니스터 스리 나렌드라 모디니 창르 차사 콜라치 봉아그파 만키 밧 프로그램 코 아츠쿠시 페스카야 가나스카그파고 크나소아하 다오 득득사니 잡마노 아탐니 쳇빠지 미닛 콜라치 용 아하운 딜리 스테이션이 코 와타스카그파 카수스 아니 코브랑코 크나소긴 이안 아카스바니 투라